0: number you have dialed is currently unavailable.
1: 너의 스타일 디스크림.
2: 신고하신 전화번호는
3: 대표적인
2: 전화번호입니다.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. 전화번호와
4: 现在，我打电话是空号，请查证后再拨。